아, 마마. 어스라니, 우이 어스라니. 아야메사 하자. 이 나미 어덜로. 아야메사 하자. 우이 어스라니. 아유미라 메세 우이 어스라니. 제세리 야마프 우이 어스라니. 반야, 우이 냐니 바타테비카. 바페리와 후이엔 워보이. 누워 세세우니 베비에니. 헤, 우이 어스라니.